만약에 스테이지 노 애스턴 마틴 전부 다 입한 척하느라 애쓰네 돈 내가 챙길게 난 내 친구 챙길게 내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 끊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 나 때문에 안 여자 기치건데 yeah. I'm all over bitches 그게 너가 망하려진 네가

Give me the key stage, no Aston Martin, 전부 다 입한 척 하느라 S, 네, don't 내가 챙길게, 난 내 친구 챙길게, 네,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,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, 끊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, 나 때문에 한 여자에게 치근대, yeah. I'm all over bitches, 그게 너가 망하려진 너가

money gay stage no Aston Martin 전부 다 이쁜 척하느라 S 네 돈 내가 챙길게 난 네 친구 챙길게 네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 끊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 나 때문에 안 여자 기치건데 yeah. I'm money over bitches 그게 너가 망하여 짓는

Give me a G stage, no Aston Martin, 전부 다 이쁜 척한 대로 S 네, don't 내가 챙길게, not 네, 친구 챙길게, 네,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,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. 끊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? 나 때문에 한 여자에게 치근대, yeah. I'm all over bitches, 그게 너가 망하려진 네가.

만약에 스테이지 노 애스턴 마틴 전부 다 입한 척하느라 애쓰네 돈 내가 챙길게 난 내 친구 챙길게 내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 웃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 나 때문에 안 여자 이게 치근데 yeah. I'm only over bitches 그게 너가 망하여 짓는 거